0: 멈춰!
1: 가만히 있어!
2: 가만히
1: 있어!
3: 멈춰!
2: 총 내려!
1: 멈춰! 총 내려!
2: 멈추라고!
1: 총 버려! 총 내려!
2: 총 내려!
1: 총 내리라고! 총 내려!
2: 공짜라!
1: 공짜라!
2: 멈추라고! 우리는 중국인민 중국군이다!
4: 군인? 중국군인 말씀이십니까? 어이! 총 내려!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.
5: 동지 최세암입니다. 동지 이거 좀 보세요.
4: 이건 미국 낙하산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6: 우리는 특수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7: 他们在这 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，一定是重要的任务。我懂你意思，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가자.
4: 네. 네.
8: 刀用的不错。